0: 98.5 2000 FM.
1: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gov.au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1800 메디케어 간호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제 딸이 열이 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 주말이라 GP가 진료를 안 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인터넷을 찾아보니 몇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데.
4: 1800 메디케어로 전화하여 정식 간호사에게 비응급 의료 자문을 구하세요. 24시간 연중 무휴 무료로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드립니다. 1800-633-422번으로 전화하세요. 캐나다 소재 호주 정부 승인.
5: 2000 스테이션 스폰서.
6: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하고 짐을 줄이며 이동을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과 같은 실천은 농민과 필수 서비스를 위한 연료 공급이 더 오래 가도록 돕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연료 절약 방법은 fuelplan.gov.au/korean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5: 2000 스테이션 스폰서.
7: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연료 안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우리는 2단계에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전하시면 트럭 운전사와 농민 그리고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fuelplan.gov.au/korean을 참조하세요. 캔버라 소재의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1800 메디케어 간호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4: 안녕하세요. 제 딸이 열이 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주말이라 GP가 진료를 안 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인터넷을 찾아보니 몇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데.
6: 1800 메디케어로 전화하여 정식 간호사에게 비응급 의료 자문을 구하세요. 24시간 연중 무휴 무료로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드립니다. 1800-633-422번으로 전화하세요. 캐머라 소재 호주 정부 승인.
2: 2000 station sponsor.
7: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gov.au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시호지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
2: 2000 station sponsor.
3: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2000 FM.
1: 1800 메디케어 간호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제 딸이 열이 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 주말이라 GP가 진료를 안 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인터넷을 찾아보니 몇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데.
4: 1800 메디케어로 전화하여 정식 간호사에게 비응급 의료 자문을 구하세요. 24시간 연중 무휴 무료로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드립니다. 1800-633-422번으로 전화하세요. 캐메라 소재 호주 정부 승인.
5: 2000 스테이션 스폰서.
6: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하고 짐을 줄이며 이동을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것과 같은 실천은 농민과 필수 서비스를 위한 연료 공급이 더 오래 가도록 돕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연료 절약 방법은 fuelplan.gov.au/korean에서 확인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5: 2000 스테이션 스폰서.
7: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

0: 98.5
1: 2000FM
2: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연료 안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우리는 2단계에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전하시면 트럭 운전사와 농민 그리고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fuelplan.gov.au/korean을 참조하세요. 캔버라 소재의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2000 스테이션 스폰서
4: 1800 메디케어 간호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5: 안녕하세요. 제 딸이 열이 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주말이라 GP가 진료를 안 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인터넷을 찾아보니 몇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데
7: 1800 메디케어로 전화하여 정식 간호사에게 비응급 의료 자문을 구하세요. 24시간 연중 무휴 무료로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드립니다. 1800-633-422번으로 전화하세요. 캐나다 소재 호주 정부 승인
3: 2000 스테이션 스폰서
8: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 Don't change the dial.